0: 살살살이지라 마이언 벤자 와서 미리 우리가 좋아해야 돼 쏘네 에프라티스한테 타산 눈이 내 맘에 계속 미리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다그르나 돈자이 나예 내예 나코 포가세 미리야 어파타
1: Connect 99 7.1 FM
0: 어파타 워디야 예네 카세 파하우냐 돈자이 내파자 냐미야
2: Connect 97.1.
0: Young man, I'm not planning one. It's sunset with you.